엄지기 디기다가 또 엄지딸랑고 디따 데이 다가도 엄피기도 엄피기 디기다가도 다가도 엄피기도 엄피기 디기다가도 따또 딤 따따가도 딤따 디기 디기 디기